안 좋으면 나 갈래 좋아하면 내 바람에 오는 것 아무래도 두고 지나면 사과를 갖다 그냥 이제 꼴이네 애 좀 오고 let me show you